0: 나라여라 나라여라 나라여라.
1: 네 벌치 나라도 이 어떤 리스트 소모야래? 그럼 암그런 거는 두해 벌치?
0: 사르바수키 바바해 어수라 라자.